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까자족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유목생활과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자족의 음악은 강인한 생명력과 넓은 하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는 까자족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까자족 노래입니다. 어머니.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넓은 대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몽골족의 음악은 자유롭고 웅장한 대자연의 균을 담고 있는데요. 호방하고 힘찬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몽골족의 삶과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종 음악에는 종종 전통 악기인 트라닌과 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장거원의 광활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종 노래입니다. 거원 속에 너와 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족 음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매화꽃 향기 고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글족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위글족의 노래와 춤은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의 역사와 풍미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전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요즘 전국 각지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맞으면서 교정마다 다시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울려 퍼지는 책 읽는 소리, 운동장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으로 9월의 첫 페이지를 여는 오늘, 모든 학생들이 조마다이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고 하루하루 알찬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 학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20차 당대 보고에서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전일치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부패 척결 투쟁의 성공적인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표본 동치를 견지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당의 자기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민심과 관계되는 최대의 정치투쟁인 부패척결투쟁을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또한 절대 물러설 수도 안 되는 중대한 정치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부패척결투쟁을 추진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틀어져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투쟁의 기본 방침이며 신시대 전면적인 종검치당의 중요한 방략이라고 강조했으며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촉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일적으로 연동시켜 전반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욕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며 진섭을 장교하는 원칙과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유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원칙을 견제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 효과를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과 국가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울타리를 튼튼히 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이므로 리상 신념 교양을 강화하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화를 함양하면서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관념과 표본 동치의 리념으로 기강과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며 징계를 통한 진섭, 제도적 제야, 자각성 향상의 긴밀한 결부, 조를 연동으로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치세와 난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역사 주 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도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기본 원칙, 전략적 중점,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일관됐으므로 부패 척결 투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연결시켜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삼자는 서로 구별되고 각자 치중점이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처벌과 진섭에 치중점을 두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전류가 흐르는 과업선 앞에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제약과 감독에 치중점을 두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엄격한 감독관리 속에서 부패할 기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도에 치중점을 두어 사상적 근원에서 부패할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융합되고 상호 촉진하는 이 삼자는 서로 의존하고 밀접히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입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서 부패 대가를 명확히 알려줘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부패 대가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함으로써 부패할 방법도 생각도 없게 하는 데 조건을 마련해줍니다.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관건적인 조치로서 부패할 기회를 없애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부패할 틈조차 없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데서 유력한 성과를 권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로서 부패 동기를 없애며 당원 간부들이 마음속 깊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고양하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것에 승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의 강대한 효과성,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강제적인 제약적 제약,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상교양의 우세를 일취하여 삼자 간의 연관성, 협동성을 강화해야만이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이기를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고 당의 룡단은 부패 척결 투쟁의 책임 체계를 보완하며 당의 룡도를 규율 집행 및 법 집행, 부패 척결 및 악행 직별 등 재반 방면 그리고 감도, 규율 집행, 법 집행에서 이송 재판, 집행, 개조 등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관철시킴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당이 시종 주동권을 단단히 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무용관에 대한 경각성과 무관용의 강도를 유지하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반 분야의 부패 척결 투쟁을 동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반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점차 적어져 없어지도록 하고 일부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확산되기 어렵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 탈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며 정책 지정, 결책 절차, 심사 비준 감독 관리, 법 집행과 사법 등 관건적인 권력을 틀어주고 직책 권한을 엄격히 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서 당성 교육과 경성 교육을 목적적 인계 전개하고 청년 문화로 사람들의 심신을 자양하며 교칙 및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당원과 간부들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자각성으로 다져지게 해야 합니다. 전 주기적 관리 리념과 방식을 부패 척결 투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원천으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 방위적 전 과정 모든 요소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재반 조치가 정치 지향 면에서 서로 맞물리려고 실시 과정에 서로 촉진되며 사업 성과면에서 서로 보완되도록 추진해 가차없는 징벌, 권력 사용의 규범화, 교양 인도의 긴밀화 결부, 조율 연동으로 부단히 더욱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람곡.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고지는 중국 고대의 애국 장군 악비가 촛불을 올린 유구한 고수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소박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200여년 때의 전국시기 조선 부근의 선인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주해가 싸움에서 군공을 수차 세웠고 그로 인해 현지 사람들은 주해를 주손으로 불렀으며 동네 이름도 주손으로 거쳐 불렀습니다. 그 뒤 천여 년 전에 당송시기에 이르러 조선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와 자파의 집산지로 부상했으며 명청시기에는 경덕진과 불산진, 한구진과 함께 전국 4대 명동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업도시와 유명한 전쟁터였던 조선에는 용과 련관되는 명소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촛불을 올린 악비를 기리기 위해 1478년에 세운 악비묘는 웅장한 규모로 탕음 무창 항주의 악비묘와 함께 전국 4대 악비묘로 인정됩니다. 악비묘는 산문과 조벼, 뜰에 무릎을 꿇은 다섯 간신의 동상, 정전의 악비 동상, 악비 수야의 네 장군 동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후원에는 악비 부부의 조각상이 있고 별채에는 악비의 아들과 며느리의 조각상 그리고 다양한 피석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에는 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란에 대하면 하늘에 있는 신선이라면 거의 모두가 조선에서 자신의 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72개의 절을 가진 조선은 신선이 모인 동네라는 의미로 쥐선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이 명나라 때 신축하고 1737년 청나라 때 보수를 거친 이슬람 사원 정진사입니다. 산문과 남북별채, 대패전, 비류로 구성된 정진사는 짙은 민족적 특색을 자랑합니다. 산문의 양쪽에는 팔자 모양의 담장이 있고 푸른 유리 기와에 날아갈 듯한 지붕을 떠인 건물은 룡동의 극치를 이룹니다. 산문의 앞쪽과 뒤쪽에는 정교한 조각이 가득 찬 기둥들이 즐비합니다. 조각 속의 꽃과 새, 곤충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 기둥을 만집니다.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된 대배전은 웅장하고 숙연한 감을 자아냅니다. 황제가 하사한 액자가 걸려있는 높은 대패전을 거닐면 구려움의 회나무와 목각의 코란경, 선지서, 고대의 비서, 봉황정 등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조선의 세관은 무늬가 시원스럽고 사이사이에 가는 무늬가 아담하며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과장된 형상과 좌우가 대칭되는 포만된 구도, 화려한 색채, 장엄한 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에 기원해 명나라 때 최고를 이룬 조선의 목판시화는 오늘날까지 내외의 이름을 떨치고 또 전하는 데 하면은 조선에는 최고로 목판시화를 만드는 작업실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화 장소는 관제묘입니다. 문 앞에 웅장한 돌사자를 지나 관제묘에 들어서면 마치 예술의 전당에 들어선 듯합니다. 문에 붙이는 그림, 문하에서부터 시작해 부엌 그림, 거실 그림, 안방 그림, 조벽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와 소설, 시나 민간 이야기 등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꽉 찬 포만감이 드는 구도와 시원스러운 무늬, 심플하고 우아한 수법, 화려한 색채로 보여줍니다. 2004년 중국 목판시화 박물관이 조선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박물관에는 명나라 때 시화 2점, 청나라 때 시화 23점,
민궁 시기의 시화 28점, 그 뒤의 시화 105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소요마 아저씨 료자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41살인 료자는 남영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길을 지난 12년 동안 몇 번이나 오갔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지, 어느 구비가 가장 급한지는 모두 훤히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미용사가 찾아왔습니다. 차가 막 멈춰서자 10여 명 아이들이 산비탈에서 우르르 내려옵니다. 수염 아저씨!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료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의 차와 얼굴이 난 수염은 모두 알아봅니다. 수염 아저씨에게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로 아이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라줍니다. 깊은 산속 마을들은 여러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어 리발하려면 아이들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향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은 노인들은 아이들의 먹고 입는 것을 챙겨줄 수 있지만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귀를 넘어 길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료자는 그래서 저는 머리 깎기 전에 항상 먼저 칭찬해 줍니다. 와, 너는 틀림없이 마을에서 제일 멋진 아이구나.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지만,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면은 아이는 한동안 정말 행복해하지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7살에 처음 가위를 잡았던 료자는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알고 있던 것은 하루 종일 머리를 자르면 몇십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04년 남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20살이 넘은 젊은이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10년 료자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소장으로 향했습니다. 료향 비용은 길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보러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료행길에서 가위를 꺼낸 것은 딱 한 번뿐이었고 그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료자가 자전거로 료행을 목적지까지 아직 수십 킬로미터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길가에 있던 한 장족 청년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료자는 미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잘라줄 수 있습니까? 머리를 다 자른 뒤 그 청년의 표정을 료자는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한 젊은이의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료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가위를 가지고 가겠다고. 료자와 미용실 동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료로 리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단골 손님이 료자에게 복지원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농촌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산속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지요. 2014년 료자는 처음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와 간단한 생활용품만 가지고 갔습니다.
후에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져가는 물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다녀오는데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몇천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처음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흘에서 닷새가 되었고 이후에는 한 번 산속에 들어가면 열흘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산 아래에서 물건을 광주리에 담아 몇 시간씩 동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겁게 메고 간 것은 130근이 넘었습니다. 쌀 두 포대가 있었는데 한 포대가 50근이었죠. 광주리 안에는 책과 옷, 신발도 들어있었습니다. 100m를 가다가 한 번씩 쉬면서 거의 3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료자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2019년 산속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료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횟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가 산속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의 장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아내도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장사가 걱정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작은 가정이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속의 아이들도 료자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이기도 합니다. 오주 시골에서 태어난 료자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가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과자를 조금 사주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료자는 산속 아이들에게 새 옷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는 것 외에도 료자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산속에 들어갈 때 현상한 사진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 자신도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료자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제가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가 쑥스러운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모두 저를 수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 하나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지요. 12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료자는 짧은 동영상 계정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산속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새 옷을 갈아입고 패션쇼를 하는 영상 하나가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떠나기 전 아이들은 료자에게 묻습니다. 수염 아저씨,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료자는 늘 대답합니다. 금방 올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올게. 하지만 때로는 한 번 헤어진 뒤 다시 만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다시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자. 모든 아이들 이리 와. 료자가 아이들에 함께 외쳤습니다. 카메라 속 배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예쁜 미소를 보여줘. 이빨 8개가 보이도록 웃어야 합니다. 셋, 둘, 하나, 예. 새롭게 단정해진 머리 모양과 마음껏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위 한 자루 12년의 산길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 구련옥 김향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북 변경의 광활한 땅, 동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오가던 비단의 길의 중심지에 자리한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은 오룸치시에 위치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으로서 신강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여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신강은 예로부터 중원과 서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던 비단의 길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박물관의 상설 정지는 선사시대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번영 그리고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신강이 걸어온 역사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상인들이 남긴 생물 유물과 각국에서 전해진 화폐와 장신구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전시는 사막 미이라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유물은 약 3,800년 전 인물로 알려진 로란 미인 미이라입니다. 다른 분지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머리카락과 피부, 의복의 질감까지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미이라는 신강이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가 교체하던 지역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이라들은 비단의 길이 단순히 상품이 오가던 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사상이 함께 이동하던 길이었다는 것을

사실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강위골 자치구는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박물관은 위골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전통 의상과 악기, 생활 도구들을 전시하며 신강의 풍부한 민족 문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려한 문양의 의복과 손수 제작된 악기들, 유목 생활의 지혜가 담긴 생활용품들은 과거의 유물이면서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의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사막과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인민들의 숨결은 오늘도 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강 위골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을 사랑해요.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민의 노래에는 화려한 기교도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젊은 날의 사랑보다 시간이 쌓인 이후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대표곡 그리움은 모아민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대중 가요사에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곡이 탄생하던 당시 작곡가는 울부짖는 그리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오래 머무는 감정을 원했다고 효과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일부러 단순하게 요백을 많이 남긴 채 만들어졌습니다. 모아민은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감정을 눌러 담았고 고음에서도 힘을 빼고 숨결에 가까운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움 이 노래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노래가 됐습니다. 련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부모를, 고향을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모두 이 노래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래 모아민 가수가 부른 노래 그리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요소 소개해드릴 노래는 모아민의 대표곡 울타리입니다. 노래 울타리는 드라마 울타리 노인과 개의 주제곡으로 모아민을 전국에 알려 유명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노래의 녹음 당시 제작진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상을 나는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모아민은 대본을 먼저 읽고 등장인물의 삶을 충분히 이해한 뒤 녹음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의 최종 녹음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모아민은 노래가 끝난 뒤 이건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한 번의 감정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는 연기와 노래의 경계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체념과 희망 그리고 삶을 견디는 힘이 그대로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목소리 소유자 모아민은 류행을 쫓지 않았기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대를 떠나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래 노래 울타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오늘은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소중에 단단히 잡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총서기가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방송 개시 70주년에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1: 정철상 부총리가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와 함께 종로상무 기재성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수도를 3일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관계되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제기했습니다. 관근 기술과 핵심 제품의 세대 교체와 고도화, 신기술의 진흥화를 추진해 국가 에너지 안전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질은 자원 특성에 입각하고 지리적 우세를 발휘해 에너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송구역 간 에너지 통로를 한층 더 원활해하며 남북이 동시에 힘을 내고 동서가 전역으로 연결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의 시대적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성에서 우리나라 첫 육상 단층 함몰 호분지 혈암류 국가급 시범구인 승리지향 혈암류 시범구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동종 혈암류 자원의 규모화, 효익화 개발에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그룹 승리유전 제양 혈암유팀 책임자 양용은 관건적 기술 40여 가지를 공략하고 립체식 개발, 량질 쾌속 시추, 고효율 균형 아별 등 6대 관건적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외 업종의 독점을 철저히 타파하고 자주적 혁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승리 유전을 찾아 석유 노동자들을 위문할 때 습금형 종석유는 석유 에너지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여가 아주 크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식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혈암류는 중요한 비전통 오일가스 대체 자원입니다. 최근 연간 승리유전은 혈암류 중산, 비축 건설,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블록 생산량이 꾸준히 상승해 이를 원유 생산량이 초기 100톤에서 지금은 2,400여 톤으로 늘었습니다. 혈암류 가스 부집 기재 고효율 개발 전국 중점 실험실 곽웅승 주임은 현재 혈암류의 로적 탐사량은 18억 4천만 톤에 달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한 혈암류는 850만 톤 이상, 조만간 생산량이 1천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혈암류 탐사 개발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에너지가 기반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신에너지는 도약식 발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2억 8,60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처음 화력 발전을 초월했습니다. 태양광은 이미 우리나라 제1대 전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이 집결한 하남성 삼은협 민지현은 공업용 전기 사용량이 큽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풍력과 태양광 전력 저장 일체화를 추진해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배전망, 탄소 제로 단지를 포괄한 녹색 에너지 생태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공업정보화국 당조석이 조직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기업의 생산 확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청정하고 원가가 낮은 에너지 보상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에너지 장비, 에너지 저장 시설, 에너지 운수 등 신흥산업을 집결하고 신에너지 산업 사슬의 단전을 보완하며 현역 경제가 자원 견인에서 녹색 혁신 견인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흥에너지 인프라는 신흥에너지 체계의 큰 골격이자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당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220kV와 그 이상의 송전선로 총 길이는 100만 km를 넘으며 신에너지 전력망 연결 규모는 18억 kW를 넘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는 3억 4천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국가의 서부 전력 동부 수송 핵심 중추이며 국가급 청정 에너지 기지인 운남은 올 상반기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과정에 남방 지역에 수송한 전력이 로계로 60억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 녹색 동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온남성 발전개혁위원회 기초시설 발전처 왕현희 부처장은 15차기는 전망계획기간 온남은 현지 녹색의 신형에너지 체계 건설을 둘러싸고 녹색 전력 플러스 연산력을 적극 확장하는 과정에 전국에서 앞장선 청정에너지 우세를 산업우세, 경쟁우세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인공지능과 에너지는 량방향 동력 부여의 쾌속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몽골 호린거르, 감숙 경량 등지에서 새로 건설한 데이터센터의 녹색 전기 소비 비중은 이미 80%를 초과하고 국내 172개 연산력 센터는 녹색 저탄소 4의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녹색 에너지는 중국 인공지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과학기술의 혁신 호재를 선정하며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까지 올드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발전 공간을 보완하고 신용의 에너지 기초시설을 힘써 건설하면서 에너지의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신용 에너지 체계로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왕괭지 국장은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안전보장, 신용전력망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한편 인공지능과 에너지의 상호 동력 구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이 더욱 강화되고 에너지 구조가 더욱 뛰어나며 시스템 형태가 갱신되고 혁신 활력이 더욱 강해진 신용 에너지 체계가 빠르게 형성돼 에너지 강국 건설에 튼튼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0: 중앙방송 전국 소다팔 프로그램 방송 개시 70주년을 축하해보는 습금평 총석의 편지가 방송 총국 간부와 직원 그리고 광범한 아동문예 종사자, 교육 종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대 발전의 맥락을 따라 아동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방송을 시작한 소나팔 프로그램은 신중국 최초의 항령전 아동 전용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방송과 텔레비전, 뉴미디어, 캠퍼스 방송국 등을 통해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부상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축하 편지에서 지난 70년간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취지를 견지하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소년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광범한 소년 아동들에 대한 당정의 따뜻한 배려와 아동 문예 사업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주며 사상 문화 선전 전선을 크게 고무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소나팔 프로그램 전 아나운서이자 감독인 서문연은 습금평 총석의 축하 편지는 감동과 더불어 큰 격려가 되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세대 또 한 세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아동채널 편집부 전 부주임인 리효빙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었다며 우리는 반드시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며 소나팔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잘 꾸려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정정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아동 프로그램 창작자들에 대한 깊은 격려이자 어린이들의 정신적 터전을 위한 소나팔 프로그램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 소나팔 프로그램은 전 매체 발전 추세에 따라 시청각 융합 형태로의 발전을 다그치고 아이들이 즐기는 더욱 생생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동문학 작가 백빙은 우리에게서 습금평 총석의 축하 편지는 큰 격려이자 편달이며 문학과 편집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소나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독서회의 목소리는 백빙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빙은 소나팔 프로그램의 가장 독특한 기여는 바로 중국 여러 시대 아동들의 청각적 독서 체계를 구축한 것이고 중국 아동 문화 건설과 기초 교육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축하 편지에서 덕을 기르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고 시대 발전을 잘 진맥하며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며 아이들이 즐기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우수한 전통 문화와 홍색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최상의 정신적 식량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경화실험학교 교장 리설매는 총석의 축하 편지는 바로 방향이고 편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나팔 프로그램을 들으며 자란 리설매는 소나팔 프로그램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아이들의 동심과 취미를 잘 보호하며 시대 변화 발전에 순응해 각종 문화 매체에 잘 활용하면서 긍정적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북경시 북해 유치원 당 총지부석이 왕흠은 중화문화의 뿌리, 좋은 품격, 평생 도움이 되는 습관 등 자양분이 전파를 타고 아이들의 마음을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이는 시대 발전의 맥락에 따라 아동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바탕색을 책임지는 항령전 교육 종사자로서 우리는 교육을 아이들의 생활에 녹여들게 하고 아이들을 도와 세상을 인식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뿌리와 혼인은 중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국 아동예술극장 고대립 원장은 소년 아동을 위한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술 교육을 통해 동심의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극 창작, 무대 공연, 예술 보급과 예술 교육 전파를 꾸준히 심하고 오래도록 전해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아동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봄 언니 대영은 총석의 경례를 실천과 행동에 옮기고 시청자 참여, 다방면 공동 창작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표현 방식을 혁신해 아이들에게 중국 이야기, 신시대 발전 이야기를 잘 들려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홍색 유전자와 문화 자신감을 소년 아동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소나팔 프로그램이 계속 신시대 어린이들을 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기간 울라지 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 제1부총리 만토로프와 함께 양국 투자협력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러시아 노바크 부총리와 함께 양국 에너지협력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제8회 양국 에너지 상무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 아래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보단히 심화하고 실질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양국 지도자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이행하고 실제적 조치를 통해 쌍방의 리익 융합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부친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에 대한 문안을 조언해 줄 것을 정설상 부총리에게 당부하고 나서 당면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재분야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

0: 단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합니다.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쌍무 기재성 회를 조제할 때 정철상 부총리는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그린 새로운 정사진에 따라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실무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확장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계획과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종종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을 촉진하며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협력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관리 체계 변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발전 수준과 실무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전략적 접목과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해 질 높은 협력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려다고 표했습니다. 회의 후 정설상 부총리는 러시아 만트로프 젤 부총리, 노바크 부총리와 각기 회의록에 서명했습니다.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론단 개막식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섭금형 주석의 축하 편지를 선독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상무 협력은 평범치 않은 길을 걸어왔으며 지도자 인솔은 가장 큰 우세이고 호혜 상생은 근본적 동력이며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계승 발향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발전 전략 생태 안전위원회 비서장이며 러시아 석유 회사 총재인 세친이 부친 대통령의 축하 편지를 손독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노바크 부총리도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론단이 5일 광동성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중대 구상은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함께 건설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 협력에는 역내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아시아태평양의 개방과 융합 이야기를 전하고 APEC 계열 성과를 적극 알리며 공동 취재,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실질적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고 표했습니다. 론단은 공동 번영의 길 함께 구축,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했고 만여 개 나라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의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발표한 데 따르면 8월 중국 물류 경기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반등하며 물류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8월 중국 물류 총 업무량 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라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름 휴가 소비와 계약철 그리고 신구 교체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물류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회복에 힘입은 산업 물류 수요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광조임은 소비 물류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면 조사, 대상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학습기기, 특색 문화창의 상품, 문화 오락 품목 주문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자상 거래 물류 업무 건수는 전월 대비 5%, 간선 전용차 운송량은 전월 대비 3% 늘어 소비 물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 하북성 형수시 부성현은 한때 화북병원의 전형적 농업현이었으나 지금은 조립식 주택기업 48개 소가 밀집하고 접이식 조립주택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승격을 통해 부성현은 영세, 분산, 취약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최종 큰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부성현이 한 조립식 주택기업 생산작업장에서 카나다를 보낼 조립식 주택 본체 구조의 조립 작업이 금방 끝났습니다. 기업 책임자 경재림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은 일반 이동식 간이 주택과 달리 독특한 접이식 신축 설계를 적용해 원양 운송할 때 압축해 수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펼칠 수 있으며 사용 공간은 압축대보다 2배에서 3배 커집니다. 100여 개의 공정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이 제품은 사용 환경, 운송 환경 그리고 내설 내한 성능 등 면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광활한 유용성, 간편한 설치 등 우세를 통해 맞춤형 소형 주택은 해외 관광 민박, 가족 농장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 바이어 주나이드 이스마엘 마엣은 개발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제품의 품질이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제품이 유럽 표준과 영국 표준을 만족시키고 관련 인증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부성현은 컬러 강판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부성현 조립식 건축산업협회 회장 다향욱은 국내 시장이 최근 연간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업계가 악성순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향욱은 모두가 하나의 수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가가 5,000원인 일감을 4,800원, 4,500원에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면서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동식 간이주택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 동질화가 심각했습니다. 전원과 성격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현지 정부는 정밀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트랙으로 갈아타고 세기를 개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성현 발전개혁국 부국장 오춘에는 제품의 개발과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의 생산 라인은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한 조립식 주택 기업의 생산 부장 양효동 씨는 조립식 주택 제품을 제작하는 데 최소 28개 공정, 200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전방위적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선에는 영업 부문에서 생산 직원에까지 오다가 전달되려면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5분이면 끝납니다. 양효동은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했는지, 어느 팀의 팀원이 했는지 바로 추적할 수 있게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부성 조립식 주택 지역 공공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업계 표준을 통일하고 선도 기업의 핵심 설비를 공유하도록 해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신고 규격과 목적국의 기술 기준에 맞도록 지도했습니다. 현재 부성현이 보유한 관련 기업은 48개, 올 상반기 산업 매출은 동기 대비 126% 증가한 8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북 부성경제개발국 관리위원회 부주임 장관은 앞으로 공유지소에 집중해 기업에 전문 봉사를 제공하고 부성 조립식 주택의 공공 브랜드를 육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서장자치구 기롱현 산사태 재해에 대한 고조 구호 작업이 계속 이어지며 여러 갈래 용량이 핵심 구역에서 꾸준히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롱 동산구 피해 핵심 구역은 약 5만 4천 평방미터이며 7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최근 대형 장비와 구조대가 임무를 분담해 협력하면서 합동 검사 정사, 기숙 사동, 주차장 등 구역에 대한 정밀 수색과 구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 1급 지휘원 투다니만은 현장에서 꾸준히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각지대나 맹점 한 곳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제시 당윤의 보석이며 시장 권한대행인 로브츠르는 현재 기롱통상구 피해 핵심 구역에 고정 등 드론 조명 등 비상 조명 장치가 배치됐으며 발전차, 이동식 조명, 충전 컨테이너 등 각종 전력 보장 장비 350여 세트가 투입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체 구역에 투입된 구조인력은 2,300여 명, 장비는 8,800여 대에 달합니다. 자연자원, 수리 등 부문의 전문가, 기술 인력 100여 명이 각종 구조와 관측 장비 150세트를 갖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며 과학적 구조를 위한 탄탄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 부문도 국도 216선 림시 개통 구간에 대해 폭을 넓히고 높이를 보강하며 도로면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도로사 발전 비상보상센터의 공정사인 김재 씨는 가장 넓은 부분은 이미 약 15m에 달해 구조물자와 차량 통행을 보장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5일 밤 10시까지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현장에 누적 641명의 구조 인력이 도착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3명을 구출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생명 징후가 안정적이고 1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1명의 신원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복근성 포선시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홍수방지재해구조에서 생산과 생활질서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광촌 석하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안, 무장경찰, 소방, 응급, 푸른 하늘 구조대 등 여러 갈래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대 49명은 피해 핵심 구역인 명광촌으로 도보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기사 마감 시작까지 구조 인력은 고립된 마을 주민 39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기란시 소방 구조지대 묘성 지대장은 현장의 산사태 매립 토사량이 매우 많고 퇴적물이 구조 통로를 막아 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몇 동의 마을 주민 자가주택이 완전히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천현 비상관리국 장춘화 국장은 현재 마을 내 도로가 기본적으로 소통됐고 제지역 비상통신 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통신이 회복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춘화 국장은 이번 구조작업의 주요 난점은 세 가지로 첫째는 도로 차단, 둘째는 이 기간 이어지는 강우, 셋째는 현장에서 언제든 추가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산체 지질 상태를 엄격히 관측하는 한편 재주민 대피와 배치, 생활보장, 2차 재해 예방 등 재반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근성 포전시 성산구 화성진 중국전자과학혁신성의 한 비상대피소의 인근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원두총구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장 보상인은 허양승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깨끗한 의류와 수건, 돗자리, 에어컨용 이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인들에게는 별도로 모포를 추가 제공했습니다. 홍수 피해 발생 후 중국 안능 2국 공정구조 하문기지는 포선구호 작업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5일 낮부터 구조 임무는 피해 주민 대피에서 생산과 생활질서 회복으로 조성됐습니다.
0: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일 저녁 클레믈린 궁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특사인 위트코프와 4위 구슈노와 회담을 진행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달성한 이른바 3일간 휴전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 과정과 중재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브는 5일 푸틴 대통령이 당일 자정부터 3일 동안 기예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당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는 6일 미국 측 대표와 실질적 대화를 진행하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6번째 부분입니다.
2: 중국 평화유지 부대를 두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 활동의 관건 요소 핵심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정장을 통해 우리는 중국 평화유지 부대가 어떤 관건 요소이고 어떤 핵심 역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평화유지 정규부대를 파견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평화유지 장병들은 20여 개 나라와 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유파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0: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군사 관찰원 5명을 파견했는데 이로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2년 중국은 파란 헬멧 정규 부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선후하여 세계 26개 나라와 지구의 발자취를 남기고 25가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평화유지 인원 천여 명도 포함됩니다.
1: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할 때 여성 평화유지군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2: 없습니다. 파란 헬멧을 착용하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때면 우리는 병사 신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여성입니다.
1: 여성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평화유지군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과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전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들은 매일 높은 기준과 요구로 평화유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1: 요파 선생님, 유엔 말리 특파단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0: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리 임무 수행지에 파견됐는데 말리는 유엔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 수행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 팀에 통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막내딸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의료 조건이 열악해서 약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드디어 말라리아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유엔에서 고용한 분이었는데 수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어렵게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 가지 현지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플 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1: 그래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지일수록 평화 상실로 인한 현지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평화유지 임무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죠.
0: 그렇습니다.
1: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영원히 빠질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근평 주석의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3: 중국古人说 善学者尽其礼 善行者究其难 构建人类命运共同体是一个美好的目标，也是一个需要一代又一代人接力跑才能实现的目标。中国愿同广大成员国、国际组织和机构一道，共同推进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伟大进程。
4: 2017년 1월 18일 습금형 조석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연설에서 배움에 능한 자는 리치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중국 순자 대략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배움에 능한 자는 배움을 통해 사물의 근본 도리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사물의 난제를 해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독서와 학문 탐구처럼 인류명 공동체 구축 역시 본질을 투철히 깨닫고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며 끈질긴 의지력으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인들은 이미 성공적인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정화의 일곱 차례 소양항해라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역사 사건입니다.

0: 저와 그의 함대는 총 7차례 소형 항해를 진행했고 4번 항해 기간은 2년. 항해 총 로종은 30만 킬로미터를 넘겼으며 방문한 국가와 지역은 32개에 달합니다. 인도양 주변과 아프리카 동해안에까지 이른 이 역사적 사건은 인류 항해사와 문명 사이의 약. 정화의 소양 항해는 세계 항해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정화의 함대가 보유한 보선은 총 62척입니다. 그중 대형 선박의 길이는 138.084m, 폭은 55.98m이고 갑판 면적은 현대 표준 축구장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승자가 2만 7천명에 달하는 이 초대형 함대는 남경에서 출발해 원정에 나섰습니다.
1: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군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가 간 선의의 협력은 리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전략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은 상호 존중, 평등과 실무, 상호 신뢰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에 이르렀고 상출한 신뢰는 쌍방의 20억 민중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연간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삼중 포지셔닝으로 대중국 관계를 정리를 내리고 이른바 위험부담 해소를 빌미로 경제무역 연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총격 2.0 버전 론조를 내놓고 불안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편차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속출하고 에너지 안전 압력이 두드러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협력 공감대를 잘 수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치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민생복지에 관계됩니다. 인지적 편차를 극복하려면 3대 인지를 원천적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적 시장 경쟁을 제도적 대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협력의 기조는 시종 구조적 보완,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일부 산업의 정상적 시장 경쟁을 일부러 제도적 차원의 제로섬 게임으로 일반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시 형태로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전반 산업 유대를 절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부진하고 공급 사슬이 깊이 있게 재구성되는 대환경 속에서 2015년 중국과 유럽 간 화물 무역 총액은 8,281억 달러를 기록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핵심 경제체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상방은 녹색 전환,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했으며 민생 공급과 수요 간의 사슬을 밀접히했습니다. 객관적 시장 법칙에 따른 경제 운행에서 기업의 리성적 배치, 소비자의 진실한 수요는 막을 수 없는 협력 대세가 됐습니다. 이는 결코 주관적 정치가 마음대로 분리하고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호혜 의존은 안전 위험 부담이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은 시장 논리의 자연 진화 산물이고 기업이 원가와 효율과 혁신을 고려한 후 형성한 리성적 경제 연결이지 결코 외력으로 구축한 단방향 집합체가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 무역 연결은 결코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하는 제로섬 서사가 아닙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규모 시장이 가져다준 소비 동력, 완비화하고 강인한 공급 사슬 체계, 세계에서 앞선 신에너지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첨단 제조와 정밀 공예, 광활한 가치 시장, 통달한 경제 무역망이 필요합니다. 이는 깊이 융합된 쌍방향 연결로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리성에서 비롯한 쌍방향 이존을 일면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대한 전략적 오판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 부담은 결코 협력으로 인한 상호 연계가 아니라 안전 가치를 구실로 삼고 탈동조화를 고취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유럽의 산업 불안감은 중국을 갈등을 전가하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 나타난 차액은 단순히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이원적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경쟁력의 강약과 교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통계 구경의 객관적 차이,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구조적 격차, 수출 통제 정책의 규제 효과성, 그리고 산업 원가를 인상시키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무역 적자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과 운행의 여실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를 중국의 충격, 중국의 압박으로 왜곡하면 경제 운행의 복잡성에 대한 조폭한 설명입니다. 오스트랄리아 학자 보소산이 분석한 것처럼 오늘날 유럽 제조업이 봉착한 곤경은 금융자본의 장기적 주도하에 산업이 공심화에 이른 것이지 외부 충격은 아닙니다. 만약 유럽이 경쟁을 경비하고 장벽으로 협력을 대체한다면 결국 애써 수호하려는 것이 제조업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나날이 고요해지는 공업 박물관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기술 혁신을 육성할 수 없고 산업의 적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유진사들은 이에 대해 명석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보경제연구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동맹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한 것은 유럽의 에너지 원가가 높은 기업과 화학공업과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해외로 류출한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유럽개혁센터 전 고급연구원 샘로는 유럽 산업이 곤경에 부딪힌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쌓아진 원가열세, 심사비준 규제와 혁신전환에 존재하는 병목 문제였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본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동맹은 관세와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의 숨통을 키워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보호받는 산업이 오히려 기술 교체의 내생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 시작하고 최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는 모진 빗바람 속에서 이미 50여 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무역 차액, 산업 불안, 인식 편차 등은 원앙 중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세계 구도의 심층적 조정은 현실입니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서태강이 아니라 필수적 선택입니다. 불안 속에서 장벽을 쌓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략적 자주를 추구하는 유럽이 이식 형태의 인지를 타파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국 인지를 형성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호혜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중동 정세가 긴장세를 타고 에너지 공급 위험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장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최근 재차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와 주민 소비, 기업 경영 등 분야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승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면 위험 부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9월 3일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 위로 올라 최근 두 달 내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막히면 글로벌 석유 공급이 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이 9월 1일 발표한 초보적 수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율은 연료로 계산하면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8월 상승폭은 14.3%에 달해 7월에 10.3%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경제학자 그리슈 케비체니는 일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현재 유로존의 통화 팽창이 반등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 지역 충돌,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단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저장량이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하며 15년 만에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0: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소비자 통화 얘기가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생산과 운송 등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며 철강과 화학공업 등 에너지 집약형 업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의 반등을 촉진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량난 경지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가격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금리 인상이 기업과 주민의 융자 원가를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받은 경제학자 65명은 유럽중앙은행이 올 9월 10일에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다수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후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거시적 연구 책임자 카스텐 브레시키는 에너지 공급의 충격에 직면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와 경기 침체를 둘러싸고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통화와 소비, 기업 경영과 통화 정책 사이의 갈등을 더 민감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만약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되고 석유와 가스 공급이 더 힘들어지면 유럽 경제는 지속적으로 원가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기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만 과학적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을 보호하고 탈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근에 많은 피지, 먼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물질은 모낭을 막아 두피 염증을 유발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두피가 여름보다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므로 제때 씻지 않으면 모낭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계절적 변화로 인해서 모낭이 일시적인 휴식기에 들어가 조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아도 빗질이나 잠잘 때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가을에 탈모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성인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므로 머리카락이 약간 더 빠진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두피 장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므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장벽이 빠르게 손상되어 두피 수분 손실이 심해지고 건조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네, 고온은 또한 모낭 수축을 자극하여 모낭의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모낭을 직접 손상시켜 탈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출이반이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대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재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재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용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총협

0: 민주감독이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리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안,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정협이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력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이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업에서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 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 연동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 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바뀌거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방해나자는 기석을 보내드립니다. 독을 품은 더위가 한풀 꺾여가던 어느 날, 그날도 내 평범한 일상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내 기억 속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지극히 당연한 날처럼. 1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아들애가 금방 먹은 것을 몽땅 토한 채 바들바들 떨며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고화질로 재생된다. 처음에는 흔한 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약과 링게로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상황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애는 계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했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애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공포였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에 맞춰 학교에 가고 학함에 숙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을 언제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병실에 갇힌 순간부터 가장 절절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어린 아들이 아침에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던 일상은 이제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졌다. 일상이 평범하고 잔잔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애가 내 눈앞에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고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문득 비상시기가 떠올랐다. 한 달가량 집에만 들여박혀 있다가 상황이 얼마간 느슨해지자 나는 아파트 출입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우라는 변한 것 하나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얼마간 걷다 보니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평소 무심코 보았던 하늘마저 그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울 줄이야. 외출의 목적은 뒤로 한 채 하늘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올라 사진을 찍으려는 내 모습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외계인 같았다. 작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단다. 단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나에게 아이의 일상이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반짝일 때, 앳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귀여운 손에 연필을 잡고 한액서 내려갈 때 모두가 기적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세대들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에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 당연했기에 호흡을 행복과 연결짓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자랐으니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고마움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 것이다. 익숙함의 무게를 재는 데는 잃는 아픔이 도움이 된다. 인생이란 기쁨과 아픔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잃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단풍이 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 이르자 아이의 병세가 마침내 호전을 보였다. 나에게는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충분히 깨닫게 해준 아픔의 시간이자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들네다. 그동안 육류만 즐겨 먹던 아들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순간순간의 기적들이 모여 인생을 이룰 때 비로소 감사함을 품은 진정한 삶이 완성될 것이다. 3.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벽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출이반이입니다. 날출, 너이, 돌이킬 반, 너이로 구성된 출이반이는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기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전국 시대의 두 약소국이었던 주나라와 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목공은 쌍방의 병력이 대등하므로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우려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추나라는 장수 33명을 잃고 나머지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홀로 적군을 맞서던 장군마저 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면서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목공은 대노했습니다. 아군의 장군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도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간 군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공은 맹자를 찾아가 그류를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소. 설령 패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말이오. 전사한 장수만도 서른여 명. 더욱 유감인 것은 장수들을 위해서 죽은 군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오. 도망간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또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소.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이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출호이자 반호이자야. 즉 너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지금 과인을 탓하는 것이오. 목공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추나라에 기근이 들었던 해를 기억하시는지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쌀값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로약자의 시신이 황해에 놔둔 후로도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곳이 이르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군주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쳤으며 임금께서는 그 속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입을 닫고 혀를 감추고 있었으니 임금께서는 천하가 태평하다고만 여겼을 테지요. 백성들이 고통에 무심하셨던 임금께서 이제 와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백성들은 오늘이야 복수의 기회를 만난 것이니 화살이 임금의 옥체를 겨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인이 어찌한단 말이오. 목공이 묻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오진 정치를 베풀고 백성을 보살피면 그들도 자연히 우사람을 공경할 것이며 전쟁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목공은 그 후 오진 정치를 펼쳐 추나라를 점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 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이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렸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한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즉 변덕을 부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 감동을 주는 명언 한마디 시 한 줄 안에는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한 문장의 글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입니다. 메타포는 직유법과 대조되어 은유 또는 암유라고 합니다. 직유가 A는 B와 같다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비교하는 것이라면 메타포는 원관념인 A는 보조관념인 B다라는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관념이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 알기 쉬운 보조관념을 활용해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쉽게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할 수 있는데 익숙한 메타포 활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네, 여기서 인생이 원관념이고 여행이 보조관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인생의 륜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막연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는 질문을 받으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행이다 같이 메타포를 활용하면 인생의 한 단면이 쏙 리헤디어서 들어옵니다. 이 메타포에서 저는 시작과 끝이 있고 많은 우연과 필연이 만남이 존재하는 여행과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에 인생의 느낌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훨씬 시각적이며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은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활용하는 부러진 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는 마음도 다리처럼 부러져 아플 수 있다는 것, 내가 못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부러진 다리다로 우울증에 대한 기존 관념, 즉 우울증은 인생의 패배자라는 증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고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논리적 설명과 강한 권유가 뒤섞인 직설적 커뮤니케이션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보니 강한 직설 화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자녀에게 공부는 옷장이라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왜 공부는 옷장일까? 네, 그 메타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국산 애니메이션 대어해당 주제곡입니다. 주심이 부른 대어는 중국 제작 애니메이션 대어해당의 핵심 주제곡으로 동양적 시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편곡은 피아노와 고쟁을 어우렀으며 선율은 구슬프고 길게 이루어져 마치 푸른 파도에 바다가 천천히 출렁이듯 합니다. 주심의 령룡하고 맑은 목소리는 몽환적이고 부드러워 작품 속 숙명, 수고와 리별의 성사를 서서히 펼쳐냅니다. 가사는 파도, 큰 물고기, 은하수를 상징으로 삼아 춘과 곤이 생사륜회를 넘나드는 인연을 그려냅니다. 메인 파트는 낮은 소리로 잔잔히 불러 은한 비애가 서려있고 구렴구는 선율이 펼쳐지면서 고조되어 사랑을 위해 양보하는 부드러움을 노래합니다. 곡 전체는 극정적인 폭발 대신 내면적이고 절제된 중국식 미학으로 만남과 리별을 풀어냅니다. 큰 물고기가 하늘과 바다를 유영하는 명상과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강한 분위기가 청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국산 드라마 인쇄간의 주제곡입니다. 네, 인쇄간은 뇌가가 불렀으며 동명 영상 작품으로 바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곡은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으며 세상 삶의 생생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현악기를 바탕으로 편곡되었고 선율은 차분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기교를 내려놓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평범한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노래합니다. 가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을 묘사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세월의 흥망성쇠를 담아냈습니다. 뇌가의 가창은 안정적이고 정이 깊어 세월이 쌓인 세월의 흔적과 삶을 향한 따뜻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는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흘러가 백성들의 일상을 들려주고 후렴구는 정서가 서서히 고소되며 평범한 삶 속의 치킨과 따뜻함을 드러냅니다. 곡은 영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극적인 전설에 집중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기쁨, 가족 간의 인연이 모두 선줄에 녹아들어 청중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고전 주제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로금 버전은 따라오기 어려운 명작으로 꼽힙니다. 도입부의 가벼운 피아노 전율과 함께 부드럽고 절제된 창법으로 연인의 어쩔 수 없는 리베를 노래합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보이스는 단계별로 고조되고 웅장한 고음이 터져나오며 강렬한 힘을 선사합니다. 이 곡은 깊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율은 기복이 크고 강약 대비가 뚜렷하여 아쉬움, 그리움과 양보의 마음을 뒤섞어 표현합니다. 음악은 영화 줄거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데 보디가드와 여 주인공은 신분의 격차가 있어 사랑하지만 리베를 맞이하고 곡은 이 억눌린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투과성 강한 목소리는 곡의 강한 정서적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영화와 분리되어도 여전히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단순한 명가의 틀을 넘어 깊은 사랑과 품 있는 리베를 극한으로 표현해 지금까지 서양 영화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룹의

구렴구의 아름다운 선율은 다시 만남을 반복적으로 읊으며 세상을 떠난 친구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곡은 자동차 경주라는 이야기의 껍데기를 벗어나 우정, 이별과 감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브라이언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나갈 때 선율이 흘러나오며 영화 전체에서 가상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슬픔에 잠기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정서는 오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화의 부드러운 마무리이자 떠난 이를 위한 추모곡으로 소중한 우정을 영원히 선율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설. 오늘은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소중에 단단히 잡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총서기가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방송 개시 70주년에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1: 정철상 부총리가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와 함께 종로상무 기재성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수도를 3일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관계되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제기했습니다. 관근 기술과 핵심 제품의 세대 교체와 고도화, 신기술의 진흥화를 추진해 국가 에너지 안전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지는 자원 특성에 입각하고 지리적 우세를 발휘해 에너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송구역 간 에너지 통로를 한층 더 원활해하며 남북이 동시에 힘을 내고 동서가 전역으로 연결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의 시대적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성에서 우리나라

0: 나라 첫 육상 단층 함물 호분지 혈암류 국가급 시범구인 승리지향 혈암류 시범구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동종 혈암류 자원의 규모화, 효익화 개발에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그룹 승리유전 제양 혈암유팀 책임자 양용은 관건적 기술 40여 가지를 공략하고 립체식 개발, 량질 쾌속 시추, 고효율 균형 아별 등 6대 관건적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외 업종의 독점을 철저히 타파하고 자주적 혁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승리유전을 찾아 석유노동자들을 위문할 때 습금형 종석유는 석유에너지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여가 아주 크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실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혈암류는 종량 비전통 오일가스 대체 자원입니다. 최근 연간 승리유전은 혈암류 중산, 비축 건설,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블록 생산량이 꾸준히 상승해 이를 원유 생산량이 초기 100톤에서 지금은 2,400여톤으로 늘었습니다. 혈암류 가스 부집 기재 고효를 개발 전국 중점 실험실 곽웅승 주임은 현재 혈암류의 로적 탐사량은 18억 4천만 톤에 달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한 혈암류는 850만 톤 이상, 조만간 생산량이 1천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혈암류 탐사 개발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에너지가 기반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신에너지는 도약식 발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2억 8,60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처음 화력 발전을 초월했습니다. 태양광은 이미 우리나라 제1대 전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이 집결한 하남성 삼은협 민지현은 공업용 전기 사용량이 큽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풍력과 태양광 전력 저장 일체화를 추진해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배전망, 탄소 제로 단지를 포괄한 녹색 에너지 생태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공업정보화국 당조석이 조직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기업의 생산 확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청정하고 원가가 낮은 에너지 보상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에너지 장비, 에너지 저장 시설, 에너지 운수 등 신흥산업을 집결하고 신에너지 산업 사슬의 단전을 보완하며 현역 경제가 자원 견인에서 녹색 혁신 견인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흥에너지 인프라는 신흥에너지 체계의 큰 골격이자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당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220kV와 그 이상의 송전선로 총 길이는 100만 km를 넘으며 신에너지 전력망 연결 규모는 18억 kW를 넘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는 3억 4천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국가의 서부 전력 동부 수송 핵심 중추이며 국가급 청정 에너지 기지인 운남은 올 상반기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과정에 남방 지역에 수송한 전력이 로계로 60억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녹색 동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운남성 발전개혁위원회 기초시설발전처 왕현희 부처장은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 운남은 현지 녹색의 신형에너지 체계 건설을 둘러싸고 녹색 전력 플러스 연산력을 적극 확장하는 과정에 전국에서 앞장선 청정에너지 우세를 산업우세, 경쟁 우세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인공지능과 에너지는 량방향 동력 부여의 쾌속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몽골 호린거래, 감숙 경량 등지에서 새로 건설한 데이터센터의 녹색 전기 소비 비중은 이미 80%를 초과하고 국내 172개 연산력 센터는 녹색 저탄소 4의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녹색 에너지는 중국 인공지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과학기술의 혁신 호재를 선정하며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까지 올도록 우리나라는 에너지 발전 공간을 보완하고 신흥의 에너지 기초시설을 힘써 건설하면서 에너지의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신용 에너지 체계로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왕괭지 국장은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안전보장, 신용 전력망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한편 인공지능과 에너지의 상호 동력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이 더욱 강화되고 에너지 구조가 더욱 뛰어나며 시스템 형태가 갱신되고 혁신 활력이 더욱 강해진 신용 에너지 체계가 빠르게 형성돼 에너지 강국 건설의 튼튼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1: 중앙방송 전국 소다팔 프로그램 방송 개시 70주년을 축하해보는 습금평 총석의 편지가 방송 전국 간부와 직원 그리고 광범한 아동문예 종사자, 교육 종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대 발전의 맥락을 따라 아동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방송을 시작한 소나팔 프로그램은 신중국 최초의 항령전 아동 전용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방송과 텔레비전, 뉴미디어, 캠퍼스 방송국 등을 통해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부상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축하 편지에서 지난 70년간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취지를 견지하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소년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광범한 소년 아동들에 대한 당정의 따뜻한 배려와 아동 문예 사업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주며 사상 문화 선전 전선을 크게 고무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소나팔 프로그램 전 아나운서이자 감독인 서문연은 습금평 총석의 축하 편지는 감동과 더불어 큰 격려가 되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세대 또 한 세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아동채널 편집부 전 부주임인 리효빙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었다며 우리는 반드시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며 소나팔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잘 꾸려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정정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아동 프로그램 창작자들에 대한 깊은 격려이자 어린이들의 정신적 터전을 위한 소나팔 프로그램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 소나팔 프로그램은 전 매체 발전 추세에 따라 시청각 융합 형태로의 발전을 다그치고 아이들이 즐기는 더욱 생생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동문학 작가 백빙은 우리에게서 습금평 총석의 축하 편지는 큰 격려이자 편달이며 문학과 편집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소나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독서회의 목소리는 백빙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빙은 소나팔 프로그램의 가장 독특한 기여는 바로 중국 여러 시대 아동들의 청각적 독서 체계를 구축한 것이고 중국 아동문화 건설과 기초교육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축하 편지에서 덕을 기르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고 시대 발전을 잘 진맥하며 아동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며 아이들이 즐기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우수한 전통 문화와 홍색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최상의 정신적 식량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경화실험학교 교장 리설매는 총석의 축하 편지는 바로 방향이고 편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나팔 프로그램을 들으며 자란 리설매는 소나팔 프로그램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아이들의 동심과 취미를 잘 보호하며 시대 변화 발전에 순응해 각종 문화 매체에 잘 활용하면서 긍정적 힘을 전달해 합니다. 북경시 북해 유치원 당 총지부석이 왕흠은 중화 문화의 뿌리, 좋은 품격, 평생 도움이 되는 습관 등 자양분인 전파를 타고 아이들의 마음을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이는 시대 발전의 맥락에 따라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바탕색을 책임지는 항령전 교육 종사자로서 우리는 교육을 아이들의 생활에 녹여들게 하고 아이들을 도와 세상을 인식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뿌리와 혼인은 중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국아동예술극장 고대립 원장은 소년 아동을 위한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술 교육을 통해 동심의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극 창작, 무대 공연, 예술 보급과 예술 교육 전파를 꾸준히 심하고 오래도록 전해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아동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봄 언니 대영은 총석의 경례를 실천과 행동에 옮기고 시청자 참여, 다방면 공동 창작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표현 방식을 혁신해 아이들에게 중국 이야기, 신시대 발전 이야기를 잘 들려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홍색 유전자와 문화 자신감을 소년 아동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소나팔 프로그램이 계속 신시대 어린이들을 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 부총리인 정솔상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기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 제1부총리 만토로프와 함께 양국 투자협력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러시아 노바크 부총리와 함께 양국 에너지협력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제8회 양국 에너지상무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 아래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보단히 심화하고 실질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양국 지도자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이행하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쌍방의 리익 융합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부친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에 대한 문안을 조언해 줄 것을 정솔상 부총리에게 당부하고 나서 당면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재분야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합니다.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쌍무 기재성 회를 주재할 때 정솔상 부총리는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그린 새로운 정사진에 따라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실무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확장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계획과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종종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을 촉진하며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협력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관리 체계 변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발전 수준과 실무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전략적 접목과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해 질 높은 협력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려다고 표했습니다. 회의 후 정솔상 부총리는 러시아 만토로프 제1부총리, 노바크 부총리와 각기 회의록에 서명했습니다.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론단 개막식에서 정솔상 부총리는 섭금형 주석의 축하 편지를 선독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상무 협력은 평범치 않은 길을 걸어왔으며 지도자 인솔은 가장 큰 우세이고 호혜 상생은 근본적 동력이며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계승 발양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 합니다.

0: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발전 전략 생태 안전위원회 비서상이며 러시아 석유 회사 총재인 세친이 부친 대통령의 축하 편지를 손독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노바크 부총리도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론단이 5일 광동성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중대 구상은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함께 건설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 협력에는 역내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아시아태평양의 개방과 융합 이야기를 전하고 APEC 계열 성과를 적극 알리며 공동 취재,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실질적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고 표했습니다. 론단은 공동 번영의 길 함께 구축,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했고 만여 개 나라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의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발표한 데 따르면 8월 중국 물류 경기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반등하며 물류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8월 중국 물류 총 업무량 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라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름 휴가 소비와 계약철 그리고 신구 교체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물류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회복에 힘입은 산업 물류 수요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광조임은 소비 물류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면 조사, 대상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학습기기, 특색 문화창의 상품, 문화 오락 품목 주문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자상 거래 물류 업무 건수는 전월 대비 5%, 간선 전용차 운송량은 전월 대비 3% 늘어 소비 물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 하북성 형수시 부성현은 한때 화북병원의 전형적 농업현이었으나 지금은 조립식 주택기업 48개 소가 밀집하고 접이식 조립주택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승격을 통해 부성현은 영세, 분산, 취약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최종 큰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부성현이 한 조립식 주택기업 생산작업장에서 카나다를 보낼 조립식 주택 본체 구조의 조립 작업이 금방 끝났습니다. 기업 책임자 경재림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은 일반 이동식 간이 주택과 달리 독특한 접이식 신축 설계를 적용해 원양 운송할 때 압축해 수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펼칠 수 있으며 사용 공간은 압축대보다 2배에서 3배 커집니다. 100여 개의 공정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이 제품은 사용 환경, 운송 환경 그리고 내한 성능 등 면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광활한 리용성, 간편한 설치 등 우세를 통해 맞춤형 소형 주택은 해외 관광 민박, 가족 농장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 바이어 주나이드 이스마일 마엣은 개발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제품의 품질이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제품이 유럽 표준과 영국 표준을 만족시키고 관련 인증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부성현은 컬러 강판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부성현 조립식 건축산업협회 회장 다향욱은 국내 시장이 최근 연간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업계가 악성순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향욱은 모두가 하나의 수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가가 5,000원인 일감을 4,800원, 4,500원에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면서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동식 간이주택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 동질화가 심각했습니다. 전환과 승격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현지 정부는 정밀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트랙으로 갈아타고 세기를 개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성현 발전개혁국 부국장 오춘에는 제품의 개발과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의 생산 라인은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한 조립식 주택 기업의 생산부장 양효동 씨는 조립식 주택 제품을 제작하는 데 최소 28개 공정, 200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전방위적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선에는 영업 부문에서 생산 직원에까지 오다가 전달되려면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5분이면 끝납니다. 양효동은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했는지, 어느 팀의 팀원이 했는지 바로 추적할 수 있게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부성조립식 주택 지역 공공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업계 표준을 통일하고 선도기업이 핵심 설비를 공유하도록 해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신고 규격과 목적국의 기술 기준에 맞도록 지도했습니다. 현재 부성현이 보유한 관련 기업은 48개, 올 상반기 산업 매출은 동기 대비 126% 증가한 8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북 부성경제개발국 관리위원회 부주임 장관은 앞으로 공유지소에 집중해 기업에 전문 봉사를 제공하고 부성조립식 주택의 공공 브랜드를 육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서장자치구 기룡현 산사태 재해에 대한 고조 구호 작업이 계속 이어지며 여러 갈래 용량이 핵심 구역에서 꾸준히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룡 동산구 피해 핵심 구역은 약 5만 4천 평방미터이며 7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최근 대형 장비와 구조대가 임무를 분담해 협력하면서 합동 검사 정사, 기숙 사동, 주차장 등 구역에 대한 정밀 수색과 구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 1급 지휘원 투다니만은 현장에서 꾸준히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각지대나 맹점 한 곳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제시 당윤의 보석이며 시장 권한대행인 로브츠르는 현재 기룡통상구 피해 핵심 구역에 고정 등 드론 조명 등 비상 조명 장치가 배치됐으며 발전차 이동식 조명, 충전 컨테이너 등 각종 전력 보장 장비 350여 세트가 투입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체 구역에 투입된 구조인력은 2,300여 명, 장비는 8,800여 대에 달합니다. 자연자원, 수리 등 부문의 전문가, 기술 인력 100여 명이 각종 구조와 관측 장비 150세트를 갖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며 과학적 구조를 위한 탄탄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 부문도 국도 216선 림시 개통 구간에 대해 폭을 넓히고 높이를 보강하며 도로면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도로사 발전 비상보상센터의 공정사인 김재 씨는 가장 넓은 부분은 이미 약 15m에 달해 구조물자와 차량 통행을 보장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5일 밤 10시까지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현장에 누적 641명의 구조 인력이 도착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3명을 구출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생명 징후가 안정적이고 한 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1명의 신원 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복근성 포전시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홍수 방지 재해 구조에서 생산과 생활 질서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광촌 석하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안, 무장경찰, 소방, 응급, 푸른하늘 구조대 등 여러 갈래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대 49명은 피해 핵심 구역인 명광촌으로 도보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기사 마감 시작까지 구조 인력은 고립된 마을 주민 39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기란시 소방구조지대 묘성 지대장은 현장의 산사태 매립 토사량이 매우 많고 퇴적물이 구조 통로를 막아 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몇 동의 마을 주민 자가주택이 완전히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천현 비상관리국 장춘화 국장은 현재 마을 내 도로가 기본적으로 소통됐고 제지역 비상통신 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통신이 회복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춘화 국장은 이번 구조작업의 주요 난점은 세 가지로 첫째는 도로 차단, 둘째는 이 기간 이어지는 강우, 셋째는 현장에서 언제든 추가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산체 지질 상태를 엄격히 관측하는 한편 재주민 대피와 배치, 생활보장, 2차 재해 예방 등 재반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근성 포전시 성산구 화성진 중국전자과학혁신성의 한 비상대피소의 인근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원두총구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장 보상인은 허양승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깨끗한 의류와 수건, 돗자리, 에어컨용 이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인들에게는 별도로 목포를 추가 제공했습니다. 홍수 피해 발생 후 중국 안능 2국 공정구조함운기지는 포선구호 작업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5일 낮부터 구조 임무는 피해 주민 대피에서 생산과 생활질서 회복으로 조성됐습니다.
0: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일 저녁 클레믈린 궁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특사인 위트코프와 4위 구슈노와 회담을 진행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달성한 이른바 3일간 휴전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 과정과 중재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브는 5일 푸틴 대통령이 당일 자정부터 3일 동안 기예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당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는 6일 미국 측 대표와 실질적 대화를 진행하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6번째 부분입니다.
2: 중국 평화유지 부대를 두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 활동의 관건 요소 핵심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정장을 통해 우리는 중국 평화유지 부대가 어떤 관건 요소이고 어떤 핵심 역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평화유지 정규부대를 파견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평화유지 장병들은 20여 개 나라와 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유파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군사 관찰원 5명을 파견했는데 이로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2년 중국은 파란 헬멧 정규 부대를 캄보자에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선호하여 세계 26개 나라와 지구의 발자취를 남기고 25가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평화유지 인원 천여 명도 포함됩니다.
2: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할 때 여성 평화유지군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4: 없습니다. 파란 헬멧을 착용하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때면 우리는 병사 신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여성입니다.
2: 여성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평화유지군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과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전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들은 매일 높은 기준과 요구로 평화유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2: 유파 선생님, 유엔 말리 특파단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3: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리 임무 수행지에 파견됐는데 말리는 유엔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 수행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 팀에 통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막내딸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의료 조건이 열악해서 약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드디어 말라리아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유엔에서 고용한 분이었는데 수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어렵게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 가지 현지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플 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2: 그래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지일수록 평화 상실로 인한 현지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평화유지 임무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죠.
3: 그렇습니다.
2: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영원히 빠질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근평 주석의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5: 中国古人说善学者尽其理善行者究其难 构建人类命运共同体是一个美好的目标，也是一个需要一代又一代人接力跑才能实现的目标。
0: 中国愿同广大成员国、国际组织和机构一道，共同推进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伟大进程。
3: 2017년 1월 18일 섭금형 조석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연설에서 배움에 능한 자는 리치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중국 순자 대략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배움에 능한 자는 배움을 통해 사물의 근본 도리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사물의 난제를 해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독서와 학문 탐구처럼 인류명 공동체 구축 역시 본질을 투철히 깨닫고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며 끈질긴 의지력으로 고생을 도려하지 않으며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인들은 이미 성공적인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정화의 일곱 차례 소양항해라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역사 사건입니다. 정화와 그의 함대는 총 일곱 차례 소양항해를 진행했고 매번 항해 기간은 2년. 항해 총로종은 30만 킬로미터를 넘겼으며 방문한 국가와 지역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인도양 주변과 아프리카 동해안에까지 이른 이 역사적 사건은 인류 항해사와 문명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정화의 소양항해는 세계 항해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정화의 함대가 보유한 보선은 총 62척입니다. 그중 대형 선박의 길이는 138.083m, 폭은 55.98m이고 갑판 면적은 현대 표준 축구장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승자가 2만 7천명에 달하는 이 초대형 함대는 남경에서 출발해 원정에 나섰습니다.
1: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군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가 간 선의의 협력은 리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전략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은 상호 존중, 평등과 실무, 상호 신뢰의 전례없는 폭과 깊이에 이르렀고 창출한 진리는 쌍방의 20억 민중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연간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삼중 포지셔닝으로 대중국 관계를 정리를 내리고 이른바 위험부담 해소를 빌미로 경제무역 연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충격 2.0 버전 론조를 내놓고 불안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편차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속출하고 에너지 안전 압력이 두드러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협력 공감대를 잘 수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치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민생복지에 관계됩니다. 인지적 편차를 극복하려면 3대 인지를 원천적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적 시장 경쟁을 제도적 대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협력의 기조는 시중 구조적 보완,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일부 산업의 정상적 시장 경쟁을 일부러 제도적 차원의 제로섬 게임으로 일반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식 형태로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전반 산업유대를 절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부진하고 공급 사슬이 깊이 있게 재구성되는 대환경 속에서 2025년 중국과 유럽 간 화물 무역 총액은 8,281억 달러를 기록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핵심 경제체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쌍방은 녹색 전환,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했으며 민생 공급과 수요 간의 사세를 밀접히했습니다. 객관적 시장 법칙에 따른 경제 운행에서 기업의 리성적 배치, 소비자의 진실한 수요는 막을 수 없는 협력 대세가 됐습니다. 이는 결코 주관적 정치가 마음대로 분리하고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호혜의 의존은 안전위험 부담이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은 시장 논리의 자연 진화 산물이고 기업이 원가와 효율과 혁신을 고려한 후 형성한 리성적 경제 연결이지 결코 외력으로 구축한 단방향 집합체가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연결은 결코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하는 제로섬 서사가 아닙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규모 시장이 가져다준 소비 동력, 완비화하고 강인한 공급 사슬 체계, 세계에서 앞선 신에너지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첨단 제조와 정밀 공예, 광활한 가치 시장, 통달한 경제 무역망이 필요합니다. 이는 깊이 융합된 쌍방향 연결로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리성에서 비롯한 쌍방향 이존을 일면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대한 전략적 오판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 부담은 결코 협력으로 인한 상호 연계가 아니라 안전 가치를 구실로 삼고 탈동조화를 고취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유럽의 산업 불안감은 중국을 갈등을 전가하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 나타난 차액은 단순히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이원적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경쟁력의 강약과 교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통계 구경의 객관적 차이,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구조적 격차, 수출 통제 정책의 규제 효과성, 그리고 산업 원가를 인상시키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무역 적자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과 운행의 여실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를 중국의 충격, 중국의 압박으로 왜곡하면 경제 운행의 복잡성에 대한 조폭한 설명입니다. 오스트랄리아 학자 보소산이 분석한 것처럼 오늘날 유럽 제조업이 봉착한 곤경은 금융자본의 장기적 주도하에 산업이 공심화에 이른 것이지 외부 충격은 아닙니다. 만약 유럽이 경쟁을 경비하고 장벽으로 협력을 대체한다면 결국 애써 수호하려는 것이 제조업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나날이 고요해지는 공업 박물관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기술 혁신을 육성할 수 없고 산업의 적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유지인사들은 이에 대해 명석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버 경제연구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동맹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한 것은 유럽의 에너지 원가가 높은 기업과 화학공업과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해외로 류출한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유럽개혁센터 전 고급연구원 샘로는 유럽 산업이 곤경에 부딪힌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쌓아진 원가열세, 심사비준 규제와 혁신 전환에 존재하는 병목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본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동맹은 관세와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보호받는 산업이 오히려 기술 교체의 내생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 시작하고 최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는 모진 빗바람 속에서 이미 50여 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무역 차액, 산업 불안, 인식 편차 등은 원앙 중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세계 구도의 심층적 조정은 현실입니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서태강이 아니라 필수적 선택입니다. 불안 속에서 장벽을 쌓기보다는 리성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략적 자주를 추구하는 유럽이 이시 형태의 인지를 타파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리성적인 대중국 인지를 형성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호혜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0: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중동 정세가 긴장세를 타고 에너지 공급 위험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장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최근 재차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와 주민 소비, 기업 경영 등 분야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승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면 위험 부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9월 3일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 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 위로 올라 최근 두 달 내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막히면 글로벌 석유 공급이 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이 9월 1일 발표한 초보적 수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율은 연료로 계산하면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8월 상승폭은 14.3%에 달해 7월에 10.3%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경제학자 그리슈 케비체니는 일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현재 유로존의 통화 팽창이 반등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 지역 충돌,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단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저장량이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하며 15년 만에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으며 이번 주에 3년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가격은 여름철 재고 보충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수요 고봉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공급과 가격 추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 중단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등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은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대외무역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알란 딜레는 디젤과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소비자 통화 얘기가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생산과 운송 등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며 철강과 화학 공업 등 에너지 집약형 업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의 반등을 촉진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량난 경지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가격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금리 인상이 기업과 주민의 융자 원가를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3일 발표한 설명입니다.

0: 난감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만약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되고 석유와 가스 공급이 더 힘들어지면 유럽 경제는 지속적으로 원가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기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만 과학적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을 보호하고 탈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근에 많은 피지, 먼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물질은 모낭을 막아 두피 염증을 유발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두피가 여름보다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므로 제때에 씻지 않으면 모낭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계절적 변화로 인해서 모낭이 일시적인 휴식기에 들어가 조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아도 빗질이나 잠잘 때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가을에 탈모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성인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므로 머리카락이 약간 더 빠진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두피 장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므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장벽이 빠르게 손상되어 두피 수분 손실이 심해지고 건조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네, 고온은 또한 모낭 수축을 자극하여 모낭의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모낭을 직접 손상시켜 탈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출이반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애니메이션의 대표곡 7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제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제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총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총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여,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리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언,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 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력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이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바뀌거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오월하 씨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보내드립니다. 독을 품은 더위가 한풀 꺾여가던 어느 날, 그날도 내 평범한 일상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내 기억 속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지극히 당연한 날처럼. 1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아들애가 금방 먹은 것을 몽땅 토한 채 바들바들 떨며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고화질로 재생된다. 처음에는 흔한 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약과 링게로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상황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애는 계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했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네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공포였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에 맞춰 학교에 가고 학하며 숙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을 언제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병실에 갇힌 순간부터 가장 절절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어린 아들이 아침에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던 일상은 이제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졌다. 일상이 평범하고 잔잔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애가 내 눈앞에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고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문득 비상시기가 떠올랐다. 한 달가량 집에만 들여박혀 있다가 상황이 얼마간 느슨해지자 나는 아파트 출입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우라는 변한 것 하나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얼마간 걷다 보니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평소 무심코 보았던 하늘마저 그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울 줄이야. 외출의 목적은 뒤로 한 채 하늘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올라 사진을 찍으려는 내 모습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외계인 같았다. 작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단다. 단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나에게 아이의 일상이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반짝일 때, 앳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귀여운 손에 연필을 잡고 한액서 내려갈 때 모두가 기적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세대들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에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 당연했기에 호흡을 행복과 연결짓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자랐으니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고마움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 것이다. 익숙함의 무게를 재는 데는 잃는 아픔이 도움이 된다. 인생이란 기쁨과 아픔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잃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단풍이 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 이르자 아이의 병세가 마침내 호전을 보였다. 나에게는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충분히 깨닫게 해준 아픔의 시간이자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들네다. 그동안 육류만 즐겨 먹던 아들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순간순간의 기적들이 모여 인생을 이룰 때 비로소 감사함을 품은 진정한 삶이 완성될 것이다. 3.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출이반이입니다. 날출, 너이, 돌이킬 반, 너이로 구성된 출이반이는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받게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전국 시대의 두 약소국이었던 주나라와 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목공은 쌍방의 병력이 대등하므로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우려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주나라는 장수 33명을 잃고 나머지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홀로 적군을 맞서던 장군마저 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면서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목공은 대노했습니다. 아군의 장군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도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간 군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공은 맹자를 찾아가 그류를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소. 설령 패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말이오. 전사한 장수만도 서른여 명. 더욱 유감인 것은 장수들을 위해서 죽은 군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오. 도망간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또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소.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이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출호이자 반호이자야, 즉 너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지금 과인을 탓하는 것이오. 목공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주나라에 기근이 들었던 해를 기억하시는지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쌀값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노약자의 시신이 황해에 놔둔 후로도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곳이 이르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군주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쳤으며 임금께서는 그 속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입을 닫고 혀를 감추고 있었으니 임금께서는 천하가 태평하다고만 여겼을 테지요.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셨던 임금께서 이제 와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백성들은 오늘이야 복수의 기회를 만난 것이니 화살이 임금의 옥체를 겨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인이 어찌한단 말이오? 목공이 묻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오진 정치를 베풀고 백성을 보살피면 그들도 자연히 우사람을 공경할 것이며 전쟁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목공은 그 후 오진 정치를 펼쳐 주나라를 점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 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이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렸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받게 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한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즉 변덕을 부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 감동을 주는 명언 한마디 시 한 줄 안에는 메타포가였습니다. 그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한 문장의 글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입니다. 메타포는 직유법과 대조되어 은유 또는 암유라고 합니다. 직유가 A는 B와 같다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비교하는 것이라면 메타포는 원관념인 A는 보조관념인 B다라는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관념이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 알기 쉬운 보조관념을 활용해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쉽게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할 수 있는데 익숙한 메타포 활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네, 여기서 인생이 원관념이고 여행이 보조관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인생의 륜구하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막연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는 질문을 받으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행이다 같이 메타포를 활용하면 인생의 한 단면이 쏙 뒤에 뒤어서 들어옵니다. 이 메타포에서 저는 시작과 끝이 있고 많은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 존재하는 여행과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에 인생의 느낌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에 비해서 훨씬 시각적이며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은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활용하는 부러진 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는 마음도 다리처럼 부러져 아플 수 있다는 것, 내가 못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부러진 다리다로 우울증에 대한 기존 관념, 즉 우울증은 인생의 패배자라는 증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고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논리적 설명과 강한 권유가 뒤섞인 직설적 커뮤니케이션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보니 강한 직설 화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자녀에게 공부는 옷장이라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왜 공부는 옷장일까? 네, 그 메타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국산 애니메이션 대어해당 주제곡입니다. 주심이 부른 대어는 중국 제작 애니메이션 대어해당의 핵심 주제곡으로 동양적 시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편곡은 피아노와 고쟁을 어우렀으며 선율은 구슬프고 길게 이루어져 마치 푸른 파도에 바다가 천천히 출렁이듯 합니다. 주심의 령롱하고 맑은 목소리는 몽환적이고 부드러워 작품 속 숙명, 수호와 이별의 성사를 서서히 펼쳐냅니다. 가사는 파도, 큰 물고기, 은하수를 상징으로 삼아 춘과 곤이 생사륜회를 넘나드는 인연을 그려냅니다. 메인 파트는 낮은 소리로 잔잔히 불러 은한 비애가 서려있고 구렴구는 선율이 펼쳐지면서 고조되어 사랑을 위해 양보하는 부드러움을 노래합니다. 곡 전체는 극정적인 폭발 대신 내면적이고 절제된 중국식 미학으로 만남과 이별을 풀어냅니다. 큰 물고기가 하늘과 바다를 유영하는 명상과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강한 분위기가 청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국산 드라마 인쇄간의 주제곡입니다. 네, 인쇄간은 뇌가가 불렀으며 동명 영상 작품으로 바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곡은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으며 세상 삶의 생생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현악기를 바탕으로 편곡되었고 선율은 차분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기교를 내려놓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평범한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노래합니다. 가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을 묘사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세월의 흥망성쇠를 담아냈습니다. 뇌가의 가창은 안정적이고 정이 깊어 세월이 쌓인 세월의 흔적과 삶을 향한 따뜻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는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흘러가 백성들의 일상을 들려주고 후렴구는 정서가 서서히 고조되며 평범한 삶 속의 치킨과 따뜻함을 드러냅니다. 곡은 영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극적인 전설에 집중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기쁨, 가족 간의 인연이 모두 선율에 녹아들어 청중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고전 주제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로금 버전은 따라오기 어려운 명작으로 꼽힙니다. 도입부의 가벼운 피아노 전율과 함께 부드럽고 절제된 창법으로 연인의 어쩔 수 없는 리베를 노래합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보이스는 단계별로 고조되고 웅장한 고음이 터져나오며 강렬한 힘을 선사합니다. 이 곡은 깊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율은 기복이 크고 강약 대비가 뚜렷하여 아쉬움, 그리움과 양보의 마음을 뒤섞어 표현합니다. 음악은 영화 줄거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데 보디가드와 여 주인공은 신분의 격차가 있어 사랑하지만 리베를 맞이하고 곡은 이 억눌린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투과성 강한 목소리는 곡의 강한 정서적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영화와 분리되어도 여전히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단순한 명가의 틀을 넘어 깊은 사랑과 품 있는 리베를 극한으로 표현해 지금까지 서양 영화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룹이

네, 이 곡은 영화 분노의 질주 7의 주제곡입니다. 시우 어켄 이 곡은 배우 폴 위커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곡으로 부드럽고 감동적입니다. 간결한 피아노로 시작하여 차분하고 고요하며 랩과 서정적인 가창이 절묘하게 오르죠. 시리즈 특유의 격정적이고 흥분되는 분위기를 벗어나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메인 파트의 랩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차분하고 내면적인 오소를 띕니다. 구렴구의 아름다운 선율은 다시 만남을 반복적으로 읊으며 세상을 떠난 친구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곡은 자동차 경주라는 이야기의 껍데기를 벗어나 우정, 이별과 감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브라이언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나갈 때 선율이 흘러나오며 영화 전체에서 가상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슬픔에 잠기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정서는 오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화의 부드러운 마무리이자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요즘 전국 각지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맞으면서 교정마다 다시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울려 퍼지는 책 읽는 소리, 운동장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으로 9월의 첫 페이지를 여는 오늘, 모든 학생들이 조마다이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고 하루하루 알찬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 학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목판 시화의 고장 두 선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 보고에서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전일 주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부패 척결 투쟁의 성공적인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당의 자기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민심과 관계되는 최대의 정치 투쟁인 부패 척결 투쟁을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또한 절대 물러서서도 안 되는 중대한 정치 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틀어져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투쟁의 기본 방침이며 신시대 전면적인 종검치당의 중요한 방략이라고 강조했으며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촉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일적으로 연동시켜 전반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속력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억지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며 진섭을 장교하는 원칙과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유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원칙을 견제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 효과를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과 국가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울타리를 튼튼히 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이므로 리상신념 교양을 강화하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화를 함양하면서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관념과 표본 동치의 리념으로 기강과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며 징계를 통한 진섭, 제도적 제야, 자각성 향상의 긴밀한 결부, 조를 연동으로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역사 주 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도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기본 원칙, 전략적 중점,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일관됐으므로 부패 척결 투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연결시켜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삼자는 서로 구별되고 각자 치중점이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처벌과 진섭에 치중점을 두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전류가 흐르는 과업선 앞에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제약과 감독에 치중점을 두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엄격한 감독관리 속에서 부패할 기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도에 치중점을 두어 사상적 근원에서 부패할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융합되고 상호 촉진하는 이 삼자는 서로 의존하고 밀접히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입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서 부패 대가를 명확히 알려주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부패 대가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함으로써 부패할 방법도 생각도 없게 하는 데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관건적인 조치로서 부패할 기회를 없애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부패할 틈조차 없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데서 유력한 성과를 권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로서 부패 동기를 없애며
당원 간부들이 마음속 깊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고양하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것에 승마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의 강대한 효과성,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강제적인 제약적 제약,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상교양의 오실을 일취하여 삼자 간의 연관성, 협동성을 강화해야만이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이기를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고 당의 용단은 부패 척결 투쟁의 책임 체계를 보완하며 당의 용도를 규율 집행 및 법 집행, 부패 척결 및 악행 직별 등 재반 방면 그리고 감도, 규율 집행, 법 집행에서 이송, 재판, 집행, 개조 등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관철시킴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당이 시종 주동권을 단단히 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무용관에 대한 경각성과 무관용의 강도를 유지하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반 분야의 부패 척결 투쟁을 동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발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점차 적어져 없어지도록 하고 일부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확산되기 어렵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 탈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며 정책 지정, 결책 절차, 심사 비준 감독 관리, 법 집행과 사법 등 관건적인 권력을 틀어주고 직책 권한을 엄격히 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서 당성 교육과 경성 교육을 목적색 인계 전개하고 청년 문화로 사람들의 심신을 자양하며 교칙 및 규례를 존수하는 것이 당원과 간부들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자각성으로 다져지게 해야 합니다. 전 주기적 관리 리념과 방식을 부패 척결 투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원천으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방위적 전 과정 모든 요소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재반 조치가 정치 지향 면에서 서로 맞물리려고 실시 과정에 서로 촉진되며 사업 성과면에서 서로 보완되도록 추진해 가차없는 징벌, 권력 사용의 규범화, 교양 인도의 긴밀화 결부, 조류 연동으로 부단히 더욱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람곡.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고지는 중국 고대의 애국장군 악비가 촛불을 올린 유구한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소박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200여년 때의 전국시기 조선 부근의 선인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주해가 싸움에서 군공을 수차 세웠고 그로 인해 현지 사람들은 주해를 조선으로 불렀으며 동네 이름도 조선으로 거쳐 불렀습니다. 그 뒤 천여 년 전에 당송시기에 이르러 조선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와 자파의 집산지로 부상했으며 명청시기에는 경덕진과 불산진, 한구진과 함께 전국 4대 명동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업도시와 유명한 전쟁터였던 조선에는 용과 련관되는 명소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촛불을 올린 악비를 기리기 위해 1478년에 세운 악비묘는 웅장한 규모로 탕음 무창 항주의 악비묘와 함께 전국 4대 악비묘로 인정됩니다. 악비묘는 산문과 조벼, 뜰에 무릎을 꿇은 다섯 간신의 동상, 정전의 악비 동상, 악비 수야의 네 장군 동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후원에는 악비 부부의 조각상이 있고 별채는 악비의 아들과 며느리의 조각상 그리고 다양한 피석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에는 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란에 대하면 하늘에 있는 신선이라면 거의 모두가 조선에서

자신의 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토개의 절을 가진 조선은 신선이 모인 동네라는 의미로 쥐선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이 명나라 때 신축하고 1737년 청나라 때 보수를 거친 이슬람 사원 정진사입니다. 산문과 남북별채, 대패전, 비류로 구성된 정진사는 짙은 민족적 특색을 자랑합니다. 산문의 양쪽에는 팔자 모양의 담장이 있고 푸른 유리 기와에 날아갈 듯한 지붕을 떠인 건물은 룡동의 극치를 이룹니다. 산문의 앞쪽과 뒤쪽에는 정교한 조각이 가득 찬 기둥들이 즐비합니다. 조각 속의 꽃과 새, 곤충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 기둥을 만집니다.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된 대배전은 웅장하고 숙연한 감을 자아냅니다. 황제가 하사한 액자가 걸려있는 높은 대패전을 거닐면 구려움의 회나무와 목각의 코란경, 선지서, 고대의 비서, 봉황정 등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조선의 세관은 무늬가 시원스럽고 사이사이에 가는 무늬가 아담하며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과장된 형상과 좌우가 대칭되는 포만된 구도, 화려한 색채, 장엄한 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천여년 전에 당나라 때에 기원해 명나라 때 최고를 이룬 조선의 목판 세화는 오늘날까지 내외의 이름을 떨치고 떠전하는 데 하면은 조선에는 최고로 목판 세화를 만드는 작업실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화 장소는 관제묘입니다. 문 앞에 웅장한 돌사자를 지나 관제묘에 들어서면 마치 예술의 전당에 들어선 듯합니다. 문에 붙이는 그림, 문하에서부터 시작해 부엌 그림, 거실 그림, 안방 그림, 조벽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와 소설, 시나 민간 이야기 등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꽉 찬 포만감이 드는 구도와 시원스러운 무늬, 심플하고 우아한 수법, 화려한 색채로 보여줍니다. 2004년 중국 목판 세화 박물관이 조선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박물관에는 명나라 때 세화 2점, 청나라 때 세화 23점, 민궁 시기에 세화 28점, 그 뒤에 세화 105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소요마 아저씨 료자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41살인 료자는 남영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길을 지난 12년 동안 몇 번이나 오갔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지 어느 구비가 가장 급한지는 모두 훤히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미용사가 찾아왔습니다. 차가 막 멈춰서자 10여 명 아이들이 산 비탈에서 우르르 내려옵니다.

수염 아저씨!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 사이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료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의 차와 얼굴이 난 수염은 모두 알아봅니다. 수염 아저씨에게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로 아이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라줍니다. 깊은 산속 마을들은 여러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어 리발하려면 아이들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향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은 노인들은 아이들의 먹고 입는 것을 챙겨줄 수 있지만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귀를 넘어 길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료자는 그래서 저는 머리 깎기 전에 항상 먼저 칭찬해 줍니다. 와, 료는 틀림없이 마을에서 제일 멋진 아이구나.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지만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면 아이는 한동안 정말 행복해하지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7살에 처음 가위를 잡았던 료자는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알고 있던 것은 하루 종일 머리를 자르면 몇십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04년 남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20살이 넘은 젊은이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10년 료자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소장으로 향했습니다. 료향 비용은 길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보러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료행길에서 가위를 꺼낸 것은 딱 한 번뿐이었고 그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료자가 자전거로 료행을 목적지까지 아직 수십 킬로미터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길가에 있던 한 장족 청년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료자는 미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잘라줄 수 있습니까? 머리를 다 자른 뒤 그 청년의 표정을 료자는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한 젊은이의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료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가위를 가지고 가겠다고. 료자와 미용실 동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료로 리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단골 손님이 료자에게 복지원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농촌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산속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지요. 2014년 료자는 처음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와 간단한 생활용품만 가지고 갔습니다. 후에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져가는 물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다녀오는데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몇천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처음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흘에서 닷새가 되었고 이후에는 한 번 산속에 들어가면 열흘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서 산 아래에서 물건을 광주리에 담아 몇 시간씩 동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겁게 메고 간 것은 130근이 넘었습니다. 쌀 두 포대가 있었는데 한 포대가 50근이었죠. 광주리 안에는 책과 옷, 신발도 들어있었습니다. 100m를 가다가 한 번씩 쉬면서 거의 3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료자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2019년 산속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료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횟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가 산속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의 장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아내도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장사가 걱정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작은 가정이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속의 아이들도 료자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이기도 합니다. 오주 시골에서 태어난 료자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가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과자를 조금 사주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료자는 산속 아이들에게 새 옷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는 것 외에도 료자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산속에 들어갈 때 현상한 사진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 자신도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료자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제가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가 쑥스러운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모두 저를 수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중 하나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지요. 12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료자는 짧은 동영상 계정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산속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새 옷을 갈아입고 펫센수를 하는 영상 하나가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떠나기 전 아이들은 료자에게 묻습니다. 수염 아저씨,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료자는 늘 대답합니다. 금방 올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올게. 하지만 때로는 한 번 헤어진 뒤 다시 만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다시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자. 모든 아이들 이리 와. 료자가 아이들에 함께 외쳤습니다. 카메라 속 배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예쁜 미소를 보여줘. 이빨 8개가 보이도록 웃어야 합니다. 셋, 둘, 하나, 예. 새롭게 단정해진 머리 모양과 마음껏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위 한 자루 12년의 산길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 구련옥 김향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신강 위글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북 변경의 광활한 땅, 동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오가던 비단의 길의 중심지에 자리한 신강 위글자치구 박물관은 오룸치시에 위치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으로서 신강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여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신강은 예로부터 중원과 서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던 비단의 길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박물관의 상설 정지는 선사시대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번영 그리고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신강이 걸어온 역사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상인들이 남긴 생물유물과 각국에서 전해진 화폐와 장신구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강위글자치구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전시는 사막 미이라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유물은 약 3,800년 전 인물로 알려진 로란 미인 미이라입니다. 다른 분지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머리카락과 피부, 의복의 질감까지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미이라는 신강이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가 교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라들은 비단의 길이 단순히 상품이 오가던 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사상이 함께 이동하던 길이었다는 것을 사실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강 위골 자치구는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박물관은 위골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전통 의상과 악기, 생활 도구들을 전시하며 신강의 풍부한 민족 문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려한 문양의 의복과 손수 제작된 악기들, 유목 생활의 지혜가 담긴 생활용품들은 과거의 유물이면서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의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사막과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인민들의 숨결은 오늘도 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강 위골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화를 사랑해요.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민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도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젊은 날의 사랑보다 시간이 쌓인 이후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대표곡 그리움은 모아민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대중 가요사에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곡이 탄생하던 당시 작곡가는 울부짖는 그리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오래 머무는 감정을 원했다고 효과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일부러 단순하게 여백을 많이 남긴 채 만들어졌습니다. 모아민은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감정을 눌러 담았고 고음에서도 힘을 빼고 숨결에 가까운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움 이 노래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노래가 됐습니다. 련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부모를, 고향을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모두 이 노래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래 모아민 가수가 부른 노래 그리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모아민의 대표곡 울타리입니다. 노래 울타리는 드라마 울타리 여인과 개의 주제곡으로 모아민을 전국에 알려 유명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노래의 녹음 당시 제작진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상을 나는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모아민은 대본을 먼저 읽고 등장인물의 삶을 충분히 이해한 뒤 녹음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의 최종 녹음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모아민은 노래가 끝난 뒤 이건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한 번의 감정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는 연기와 노래의 경계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체념과 희망 그리고 삶을 견디는 힘이 그대로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목소리 소유자 모아민은 류행을 쫓지 않았기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대를 떠나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래 노래 울타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어린 박사 반응하다가 바라타르 벌제 파유에 바가반디 파유에 무게 암만 장로 박사 음나의 성디제
1: 은우이 우드시
0: 예레 허일증이기 응으로 좋아해 답불랑 무기 벌분 박시두르 베르만 워시 열두 박시 열등 상사 안드레드르 이르스든 바가 나스네 흐문 헤른 유체는 그먼드라 노 달들지 베흐스나스 비슷한 드르 흐문 보스 비셰이 디엔 토라나스 제랏 이르듬지 드루실주 야우즈벡 월신운드스 알튼 노스르 댄샤 리롱 타이스 야그모나 파니구호우슨 따사란 바이르바 치하트 우니 타이스 그지 운니긴 무드바 그틀렌 파니구호우슨 타이스 그치 드르네 안나 성치다 그틀렌 사유에이잖아 골 도궁들 어르지 로예 버흔의 문속댓 아부를 어르지 누뜬내는 문속 원가지 어린 으찔하는 말 월웅궁 대략되지나 여우쿠이 홀갱옷 벌 소르구갈 얍지거나 허여르 냥냥은 벌 딩텐산 드랭이네 어린 부인 드루실제와 저불은 유일이 얼른 암세지거나 리룽음을 힐제에게 아 사회 해결아 박시 알든 와서 타이스 이흐든 짓는 아호 박시죠 뱉은다 뱉은 타이스게 아무리지 딩텐산에 가지러 보려거나 아무리 덥시나 보려거나 오늘 우린던 주택 버리네 талаас басч богдын төрдөн хавсарж дөмжигсэн ирхүү нэгэн сэрэн очир болохгүй яа. Үн тайс хэч модэр хаан сэри жалгамжилсэнэ хэра. Манай сүм дугуй оном юг үргэтгэн захиж. Манай алдар чал нэг ило сэрэн болохгүй хэмэ хүйдэр. 판고 하오신 상사 누더른 세미갓 히트너리나지 자 바가심 치리 힐제그만 여순두르 니즈마이 여순두르 니즈마이 팀버기 타이석이 워린 보여라 다시 우초와 바로 하야겟 판고 운디가 봐봐 사유에 유흘러 바이리 박시기 다가고는 하다 말 찬판 그릇들 호르게 봐 바가반디 하게 말 박시다간 디헨디헨 고이헨 탄월 신세나르 말 통잔수 이배울제 탄인학간 배든도헐 울그는 울샤대벨레다 타이스 발셀 리롱에 탱하